0: 야
1: 고통이야 디나이야노 오와하네
0: 헤이 미세사 워디 오하 원하투네 원하수아 세비비나 하 소모비나 니아쿠소 세워구나 니아와야 메리야 메카쿠사 파파라나 사프라
1: 라라라
0: 와스 원하 와스 원하수아 워컴브니 푸르노 와브라 원은 오바수 When if I would have any power, let me come for the young of the world. You never come for the other part. So, what do I have? Many are to the Frank of the car from Atoya, Sapperman,
1: Oh, honey, obey. Why you?

되는 광을 추구하오미야. 미안이오. 기원양 쿠폰 밖으로 넌 구조나 되는 과추와 맞았어. 구조는 이유. 라지 여마와 문의의 규모 파워에 자원동 과추와 마엔 예수야 디몬여 후에 아베냐 우무 체파 어디에 가는 세 우정의 도

아트 사라 아 와라 네. Come on, come on, come on. I will sing it again. 멋이라 네, 네. 오 아트 sing it, sing it, sing it, 아트

예수 모야 야지야 야 Come on everyone 예수 모 에이 가마라바 레버러버 산타 가마라바 시토 코버러버 베베베베 산타 가마라바 산토 코버

집에 없는 샤워도 멈추면서 아 남사 원나만인든지 어떻게 보아원나 원나만이 남사 예수의 시험설했든지 어떻게 보아원나 시험설해 아 남사 원 아무치라든지 어떻게 보아원나 호치라토 원약구는 포구 애냥가스 언니 비아담포 우주차게포 헤이 마이 갓 예수